0: 리드 스피드 230 나세요. 랑코 322.
1: 아시아나 원드로트 리크리 앤드 드래프트 카시오.
2: 다이렉트 카시오 컨펌 아시아나 원드로트.
1: 아시아나 원드로트 아파드.
2: 다이렉트 카시오 아시아나 원드로트.
1: 에어 한국 322 디셀 메인테인 6000 언더 컨택 도쿄 레이더 120 데시멀 2.
0: 디셀 메인테인 6000 컨택 도쿄 레이더 120 데시멀 2 에어 한국 322.

0: 아시아나 102 turn right heading to 80.
1: Right turn heading to 80 confirm 아시아나 102.
0: 아시아나 102 affirm.
1: Right turn heading to 80 아시아나 102 ready.
0: LP 352 descent maintain 6000.
2: Descent maintain 6000 LP 352.

0: 제 1153 파운 라이팅 270.
1: 라이팅 270 제주 1153.
0: 제주 1153 콘택트 레이더 120 대시만 2.
1: 120 대시만 2 제주 1153.
0: 1523, fly heading 010, Vector 25 plus course, descend maintain 6000.
2: Fly heading 010, descend maintain 6000 feet, Chinese 523.
0: 카타리 8, descend maintain 6000.
3: Descend maintain 6000, 카타리 8, 3.

0: 남의 방 그래서 톡 골프 하나 해봐라네 콩팡 아예 줄을 봐야지
1: 스파니아 파이파 엑스프레스 아이레스 줄을 남의 방 6 앞으로 인포메이션 주세요
0: 나제나 줄을 왕 6 스파니아 파이파
1: 몽골리아 501 플라이 히링 190 렉타스 파이널 아프로치 코스 10 메인 게 7 4 3
2: Fly heading 190 and descending to 57 south, Mongolia 501, Victor 45.
1: CP23, fly heading 290, Lexus final approach course.
2: Fly heading 290, CP23.

0: 북상급하고 A384 기승나라민트 11,000.
1: 기승나라민트 11,000 on 29077 Skyway 381.
0: 북상급하고 A384 기승나라민트 11,000. 대표연이 29077.
1: So the Chicago 884, descend maintain 11,000, 2977.

0: 에어한국 324, Lightning 290.
1: Right, Lightning 290, 에어한국 324.
0: 에어한국 324, contact 도쿄 레이더 120.2.
1: 120.2, 에어한국 324.
0: 홍콩 셔틀 646 플라이트 헤딩 340 벡터 2 파이널 어프로치 콜.
2: 헤딩 340 벡터 2 파이널 어프로치 콜 셔틀 646.
0: 오렌지 라이너 508 리클리어 디렉터 오펜 디센트 리치 10,000 바이 오펜 캔슬 오펜 스피드 리스트릭션.
3: Alright, Copen, maintain 10,000 by Copen, cancel Copen speed restriction. Orange Liner 508.

0: 베트남 브리반 이거. 베트남 브리반 0 다음 레스턴 이거 2 0 Singapore 638, descend or maintain 7000.
1: Descend maintain 7000, Singapore 638.
0: Vietnam 310, turn left, heading 180.